0: 지어 서류 옆에
1: 마주보시오.
0: 너희들 이 나쁜 영혼 서서히 우라리 어찌하시오. 어쩌 다 타. 이렇게 쓰고 자리 앞에 니 붙잡으라봐. 니 뱅이 나누어 놈비 내수 문수원 카다 안 아파이 대여 캐시에
1: 대여 캐시에
0: 니 캐시에 자리 앞에
1: 자리 앞에
0: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마
1: 누구 이제 일로 이제 간심
0: 라이트 가버려 봐봐

하. 왜냐면 어찌하시에 옛말세 양고 버리시. 라디오 인상으로 지하며 라디오 왕비하나 최대한 라디오 나 서류에 라디오 어찌하시에 라디오 양가시에 마사 양고 보와 완치해 놓고

마마마 어스라니 우여 어스라니 아야메사 아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아자 우여 어스라니 아유미라메스 우여 어스라니 실세리 야마프 우여 어스라니 반야 웬야니 바타테비카 바페리 워후 이엔 워보우 이 무엇을 세우니 베리에 헤 우여 어스라니